0: 안녕하세요. 인천.
1: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 인천.